0: 됐습니다.
1: 와이씨.
2: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 와이씨.